장한테 가야 음악이 전사들. 잡아 마도 가져나 말이야. 말해야 돼. 네, 이남이 사이마이야. 자, 왠지 배워보자. 빨리 잡아라, 빨리. 내봐. 이거 겨울 되면 나에도 가요.